0: 안녕하세요. 아시식 소매대고.
1: 네.
2: 보험 프로그램.
1: 5.
3: Bus stop at Franklin and 11th. Any other passenger 264 Edward Queen Sam. Vehicle's still rolling.